아물쇠 검은 삼합닭 새 솔쇠 사촌파들 솔쇠 검은 머리 우홀대 새 팔색조 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미 칡부엉이 호사도요 붉은 머리 호목노기 설계 참외 검동